난 시다 있다 된다 주는 게 2010 아도 이야 하지 순대 아주 이야 그자다 이 아주 이 알친다 알리니 디 마도 제단 디니 아주 다 이야 알짜다 휘니스다 짜다 올리스 안니라 이 아주 이야 하다바 나다 한내다 Nige West Bank Dasan and Nige Israeli Jer Palestinian Ajit Eya Sa Kuta Di Aja has Anigid Eya Hatbayik in the Yinish video they let Danila E.